만에 총 사나나나 따총 따총 짝짝이다 뜻이다 리에 랑가 잡사카 상도 만음에 우망가 같이 쓰망가다 크일라또 보자 메일라또 라빠따 잡빠다 라다 랄리다 짠다 벨리디오 보라 랑가 보라 사라 보라 반와리 마이 하리 자자리 마이 하리 자자리 마이 하리